0: 보니까
1: 우리는 비아자 사르코
0: 안에서 복근을 잡아주기가 싫어 했다네. 근데 복나스가 돌리지
1: 낙사해
2: 얼굴 뛰쳐내 무릎 꽉깔신
3: 이 그럼 짜 그럼 짜
4: 그럼 빵 그럼 빵